0: Imagine walking away from your job and ending up with more money in the bank. The secret for Jisun Kim was going home. No salary, more savings. That's the financial equation she says changed her life. 4 months ago, the 31-year-old quit her job in Seoul and moved back in with her father. In South Korea, people like her are known as full-time children. Instead of earning a salary, Jisun now runs the household. She says it's helping her save more money than when she lived alone.
1: 사실 제가 5년 전 첫 직장에서도 세후 300만 원 조금 넘게 받았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세후 29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월세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일단 퇴사를 하게 되었고 자취를 유지하는 것보다 본가에 내려와서 지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려왔습니다.
0: Jisun worked as a physical therapist in Seoul. Almost 70% of his salary went towards rent and living expenses. After 5 years of working, she was saving around 800,000 won a month, just under $600. But she didn't think it was enough to build her future.
1: 제가 따로 하는 적금이나 주식 계좌를 봤을 때 제가 서울에서 지내면서 남은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에서 약간 현타가 왔었고
0: Today, Jisun lives 2 hours from Seoul in Incheon province. She's currently receiving unemployment benefits while preparing for her next step. The payments end in November this year. Her father provides the home they share and covers most household costs. Jisun pays for insurance, some daily expenses, and puts around 1 million won a month into savings and investments. With housing and transport costs gone, she's saving more than she did while working in Seoul.
1: 식비도 별도로 들었었는데 아빠의 집에 지내면서 거주 환경과 식비와 교통비가 감소가 되니까 그것을 적금으로 넣을 수 있어서 오히려 서울 때보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모을 수 있었어요.
0: Saving money doesn't mean working less. Jisun's workday starts at the gym. Using her training as a physical therapist, she supervises her father's daily exercise routine. The rest of the day is spent cooking, cleaning, shopping, and looking after the household.
1: 집안일은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일은 아무래도 식사 준비예요. 메뉴 구성도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설거지까지 해야 하니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집안일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예 전업으로 집안일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시간과 노동,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Jisun estimates replacing everything she does would cost around 2.7 million won a month, just under $2,000. That includes household chores, caregiving, and physical therapy for her father. Her father worked for 38 years in a furniture factory before retiring. He now lives on his pension. After Jisun's mother died, father and daughter found themselves depending on each other in a different way.
2: 예, 뭐 제가 연금 받고 있는 거 가지고는 남을 시킬 수는 없고요. 제가 해야죠. 지선이가 도와주니까 제 할 일이 줄어져서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가족이니까 같이 서로 돕고
1: 아무래도 얻은 것은 월세나 식비를 아낄 수 있어서 그 돈으로 제가 편하게 모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아빠의 일상을 잘 몰랐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잃은 것은 아무래도 사회생활의 속도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도 좀 늦춰질 것 같고 주변 제 친구들과 비교해 보면 솔직히 좀 조급해질 때도 있습니다.
0: Jisun isn't alone. More than half of young South Koreans now live with their parents. For many, it's a way to cope with rising housing costs, low wage growth, and an increasingly difficult job market. At the same time, graduate unemployment has climbed to a five-year high. For some young adults, moving home isn't giving up. It's buying time.
3: 사실 되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과거에 비해서 어른이 되는 비용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직장을 구하고 뭐 결혼을 하고 또는 아기를 낳고 이런 모든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0: For both parent and child, the arrangement can make financial sense, but only for a while. The savings come with a trade-off. The longer someone stays out of work, the harder it can be to return.
3: 어떤 좋은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일자리를 구하고 성인으로 이행되는 것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런 자기 전문성을 살리거나 그 인적 자본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줄어들고요. 다른 한편으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비용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과다하게 비용이 많이 지출될 경우에는 본인의 자산이나 저축한 금액에서 이러한 돈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노후를 즐기는 데 써야 될 돈을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많이 지출이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0: There's another trade-off. Moving home also meant leaving Seoul. Here in Incheon, jobs matching Jisun's qualifications are limited, and getting around takes much longer.
3: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수도권을 떠나서 지방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전업 자녀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일단 일자리 접근성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취업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대기업을 선택할 경우에는 거의 700만 원 가까운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을 선택할 경우에는 350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 일자리 중에 한 10% 정도만 대기업이고 나머지 90% 정도는 중소기업 일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대기업을 가려고 오래 기다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0: For now, Jisun is learning video editing and building her YouTube channel. If that doesn't work out, she says she'll return to physical therapy.
1: 너무 오랫동안 지속을 하려는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월세를 내고 식비를 지출하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후 3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독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Some people see full-time children as depending on their parents. Jisun sees it as sharing the workload and the expenses. Her father provides the home. She runs the household. For now, both say the arrangement works.
1: 주변에서는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집에서 아빠와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들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냥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0: For Jisun, moving home solved one financial problem. It reduced her biggest monthly expense. Now, she faces another challenge, finding a job that lets her afford to leave home again. Still ahead, too many customers, not enough time. How did this 15-year-old solve the problem?
4: In an all-new season of Meet Me There.
5: Bing!
6: Where are you?
7: Oh my God, where are you, girl?
6: Whoop, whoop, whoop! Vernon, Harrison!
4: A killer cast.
8: Got my sister.
7: No, what?
4: Higher stakes.
7: We're running out of time, bro.
4: 8 hours, no communication.
9: If I don't find her in 5 hours, I will start to panic.
10: Please share location. I'll give you $20.
11: Bye, Bjorn.
12: She's blocked.
6: Ah.
4: Three words that will determine how well they know each other.
13: You have dug out everything that I never knew all these years from him.
14: You're gonna crack her brain, but she loved this kind of thing.
15: Clearly, we're not that in sync, lah.
16: The lights all came out already. Oh, sister, can you find me?
17: I will find you, sister.
18: Meet me there.
19: Meet me there.
4: The search is on. Saturday to Monday on CNA.
5: China's rise started on the coast. Today is building its next growth pole thousands of kilometers inland.
8: This is not just another new station. This is the world's biggest railway station.
12: 广东的一支城市把货拉到重庆来，我们走中班列。
5: Can Chongqing and Chengdu become China's next growth engines?
18: The idea is to foster economic cooperation.
19: 有一年的时间没有找到一个合适的工作。
5: Insight Thursday on CNA.
20: On this episode of Singapore Hour, it's island thrills and seaside chills at this waterfront town.
21: Prawning is something that is very unique to Mongolians.
20: Plus, the secrets to staying chic on the cheap.
22: I think you're doing something right. Yeah.
20: And a duo adding a dash of Balkan spice to paradise. Your weekly dose of what's fresh and fun on Singapore Hour, Friday on CNA.
23: East Asia, a region steeped in history, now helping to write the future of our world.
24: From the corridors of power to the region's most remote corners, we'll break down the news driving some of the world's largest economies and explain why it matters.
23: On East Asia Tonight, with me, Otelie Edwards.